건다 그 건다 하이 오 코베라요 아무세뇨 아투무리 웨요 히칸리오 코베라 우우 오 코베라 우 히칸리오 코베라 오와니요 살라마 분디아나 마니사 오시랑가노 요시다 과무쿠미 카체세로 무쿠미 푸 무쿠미 Abundia asinda ni anamiwa Radio Mozambique. Nriva moda, ndona sana Lord Skurumula, repoma ela vachapo. Abundia. Abundia hula ni midu wihena panye. Amukuinwa wabundia, nriva moda, tanamusa malaika. Abundia, salamu alaikum, anamusa malaika. Antome Antonio Gurai Odere, erimamo la nihia, no kumele leo nyanzaza ule, bundia. Assalamu alaiko, pebaniyo. Anluis Antonio, erimamo la nihia, no.